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야, 너 여기 왜 따라온 거야? 나 줄줄 따라온 거야?
4: 언니가 나 따라온 거거든? 여기는 기념품 맛집이라서 내 여행 스케줄에 원래 있던 거거든?
2: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난 여기 내가 10살 때부터 오려고 한 기념품 가게거든?
4: 어우, 진짜 성격 이상하다니까. 이래서 가족이랑은 동업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랬거든?
5: Hello, welcome.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oday?
2: 아, 저기, 여기 Do you have All-Star Tower Magnet?
5: Oh yes, we just got a new limited edition. Do you want to see it?
2: Yes, yes. Show me the money. 아, 아니구나. Show me.
4: 아, 진짜 예의도 없이 show me가 뭐야? Please를 붙여야지. Show me please.
5: Here it is.
2: 와, beautiful, wonderful.
5: This is a limited edition, and there's only one left today.
2: I want to this. 와, 드디어 이 자석을 가질 수 있게 됐네. 이거 재고 있죠?
4: 하나밖에 없다잖아. 아, 이건 내 거야. 난 10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어서 유럽 여행 온 거거든. 언니가 양보해.
2: 어머나, 어머나,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야. 이리 줘.
5: Excuse me. You can't do this here. You to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I'll give it to you.
2: 좋아.
4: 가위바위보. 뽀! 뽀!
5: You've been doing rock, paper, scissors for 2 hours now, and you keep throwing the same thing. Oh, I'm exhausted. 알아서 하세요.
4: 가위바위보!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0: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Do you have this in stock? Do you have this in stock?
0: Do you have this in stock?
1: 재고는 영어로 stock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있다, in stock. 재고가 없다, out of stock. 아예 절판인 제품은 this is discontinued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5: Do you have this in sto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2: Ido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universities is shifting at a rapid pace. Amidst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youth outflow, and transforming industrial structures, universities are expanding their roles far beyond traditional education to serve as hubs of innovation that shape the very future of their regions. At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sits RISE, which is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 education initiative pushed forward by the government. So joining us today is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Dongseo University is actively driving the innovative growth of Busan's industries with a core focus on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while dedicating its efforts to nurturing talent that will lead the era of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황 기현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 단장과 함께합니다.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장 황 기현입니다. 현재 동서대학교는 부산 산업경제, 즉 빅3 분야인 문화관광, 디지털테크,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및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So he is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 is currently driving regional innovation and talent cultivation with a focus on Busan's big three industrial economies. He mention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as well. Now, first, could you explain exactly what the Anchor Project being pushed forward by Dongseo University is and what kind of vision it holds? 먼저 동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앵커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동서대학교는 부산 산업경제, 즉 빅3 핵심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도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디포스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인재, 기술과 자본이 선순환하는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전략 기반으로 인재 핵심, 산업 핵심, 글로벌 역량 강화, 평생 학습 및 부산 앵커 사업의 시그니처 모델인 게임 영상 분야의 센텀 오픈 UIC를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로서의 같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Dongseo University holds the vision of becoming a leading institution that drives the innovative growth of Busan's big three industrial economies. Ultimately,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helping Busan grow into a global hub city and leap forward once again as a vibrant, youthful city. To achieve this, he explains that they have established a D4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era of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building an innovative ecosystem where talent, companies, technology, and capital create a positive cycle. And based on this strategy, they are focusing on talent innovation, industrial innovation, global capacity building, and lifelong learning. In particular, they are working hard to establish the Centum Open UIC in the game and film sectors. That's a signature model of their Busan-style anchor project to lay down a solid foundation where the university,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y can achieve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Well, with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outflow of youth, local universities are facing a difficult reality.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role should local universities play moving forward, and how exactly is Dongseo University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예,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청년 유출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단장님은 지역 대학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서대학교는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이제 대학은 단순히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고 인재를 정착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서대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선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대학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universities must now go beyond being just a place for teaching students. They must transform into platforms that actively grow local industries and help talent settle in the region.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 is focusing heavily on cultivating the precise talent that companies desire, driv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longside local businesses and creating a positive cycle where people can learn, find employment, and settle down permanently right within the region, which is so important.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Well, Dongseo University is focusing on specific industrial fields, and I am curious to know why you specifically select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How do you see these three fields connecting to the future of our city of Busan? 동서대학교는 문화관광, 디지털테크, 그리고 바이오헬스 이렇게 세 분야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세 분야가 부산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1: 부산의 9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동서대학교 모든 인재를 이제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대학교만의 어떤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여 앵커 사업의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0: 네.
1: 지난 30년 동안 진행한 동서대학교의 특성화 분야 중에서 부산의 어떤 9대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분석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문화관광, 디지털테크,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분야는 동서대학교가 가장 잘하는 지산협력 검은서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he believes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 single university to educate and nurture talent for all nine of Busan's strategic industrial sectors. So Dongseo University built its anch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by aligning closely with its own unique specialization fields. And by analyzing how Dongseo University's specialized fields developed over the past 30 years intersect with Busan's nine major strategic industries, they ultimately select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He confidently adds that these are the exact areas where Dongseo University has established its most robust and effective industry university local community governance system. Well, many young people share the frustrating concern that even after studying incredibly hard, it simply does not lead to employment. So how is the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al model driven by Dongseo University closing that gap between what students learn in classroom and practical competencies required out in the real world.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죠.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기업 수요 기반의 주문식 교육 모델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산학교 과목 1학기 동안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크레셀링 및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업 트랙이 등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에 기업 현장과 유사한 필드 캠퍼스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학 교육 모델을 개설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이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학교와 기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Dongseo University utilizes a customized demand-based educational model tailored directly to corporate needs. This includes industry university courses that can be established immediately to match corporate demand, class selling where the university and a company jointly conduct a regular curriculum for an entire semester, a dedicated corporate tracks that open specific courses requested by business licenses, and also the university builds and operates field campuses right on campus that mirror real-world corporate environments. By designing these diverse forms of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 models, he notes that they allow students to learn practical field competencies well in advance, working hard to overcome the traditional mismatch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actual industry expectations. Well, when nurturing talent in the cultural content sector, what skills do you view as most critical, and what kind of educational programs are you operating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actual industrial fields firsthand? 문화 콘텐츠 분야 인성 양성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1: 예,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학생 역량은 실무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기업 수요 기반의 기업 트랙입니다. 아난티 중계약학과와 펜스타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트랙이 있습니다. 이 두 트랙은 학생들이 지역 정주 취업을 목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0: 네.
1: 아난티 중개학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에서 5년 동안 1억 정도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아난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트랙은 학생들에게 어떤 기업에 대한 실무 역량을 미리 학기 중에 학습함으로써 기업이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학생들이 재학 중부터 요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가능점으로 보이는데요. So, Dongseo University is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al model operates actually as a demand-based corporate track, specifically highlighting the Ananti quasi-contract department and the Panstar Cruise Entertainment track as well. The fundamental direction for both tracks is for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to jointly design and run the curriculum with the goal of helping students find employment and permanently settle down within the local region. And in the case of the Ananti Quasi Contract Department, the company has donated 100 million won in scholarships over a span of 5 years to cultivate the exact talent they need, allowing students to take classes conducted jointly with working professionals from Ananti. And he emphasizes that these corporate tracks allow students to master real-world field competencies during the semester, providing the major advantage of enabling them to deploy directly into practical work without needing separate corporate internship period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Hwang Ki-h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Now, the Stella College of Arts, which Dongseo University is preparing to launch in 2027, is also drawing a great deal of interest. So, what kind of college are you planning to create? 동서대학교가 2027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스텔라 예술대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죠. 어떤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1: 예, 최근에 이제 스텔라 예술대학 부산 동서대학교 내 세 개 단과 대학을 합쳐서 통합해가지고 스텔라 예술대 초음식을 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스텔라 예술대학은 예술과 디자인, 문화 콘텐츠 융합한 미래형 예술대학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창작 역량까지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한 것이 목표입니다. 부산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Yeah. So he shared that explained that Stella College of Arts is a really future-oriented art college that converges art, design, and cultural content. The goal is to cultivate talented individuals who also possess creative capabilities, utilizing AI and digital technology as well. So very important, critical role helping boost on grow into central city for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among your many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 achievements, are there any representative success stories that you would personally like to introduce to our listeners?
2: 그동안의 산학 경력 성과 가운데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대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동서대학교의 앵커 사업의 시그니처 모델인 오픈 UIC입니다.
0: 네.
1: 오픈 UIC는 학생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하는 산업협력 모델입니다. 특히 오픈 UIC 중에서 상용화 게임 제작, 오픈야시는 동서대학교 게임 학생들이 제작한 아이디어를 지역 게임 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2: 네.
1: 최근에 동서대학교에서는 스위트와 윈더 게임 두 편을 제작하였고 글로벌 연체 업체와 협력하여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 기업에서 상용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우고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할 수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돼 역점을 두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highlights the Open UIC, which serves as a signature model of Dongseo University's Anchor Project. The Open UIC is a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model built upon joint efforts between the university and corporations to help students settle permanently within the local region. Specifically, within this initiative, the commercial game production Open UIC allows Dongseo University Game Department students to cooperate with local game companies to bring their game ideas into actual commercial use, creating a win-win partnership. Actually, it sounds very exciting. Recently, Dongseo University successfully produced two games, Sweet Tea and also Wind Game, and has completed preparations for their commercialization in cooperation with a global launching company. He emphasizes that through this initiative, the university focuses heavily on laying a foundation where students can learn the exact competencies needed to produce commercial games at real enterprises while securing vital corporate networks to help them settle in the local region through entrepreneurship. Well, in the past, the main focus was simply on how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 university could attract. But now it seems we have entered a new era where how well they successfully settle down as a member of a local community matters much more. So what specific efforts is Dongseo University making to support the loc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2: 최근엔 유학생 유치보다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서대학교는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 사업을 하면 가장 힘든 파트 중에 한 파트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해 앵커 사업단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지역 수호 기반의 기업 트랙, 라이즈 취업스쿨, 창업스쿨 및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앵커 취업스쿨 중에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서 유학생들이 부산의 어떤 기업 문화를 학습하기에 부산 지역의 기업을 탐방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지역 정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지역 정주를 위해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에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정주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이 지역 인구와 또 산업 경쟁력 측면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So he shares that to support the loc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Anchor Project Group designs and operates the exact same programs for them as they do for Korean students. They facilitate the settlement by offering identical program structures such as demand-based corporate tracks, a Rise Employment School, and a startup school as well. In particular, he highlights the corporate field trip program within the Anchor Employment School. Through this program, international students visit local businesses in Busan to study the city's corporate culture firsthand,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s their capacity to settle down in the area permanently. And he adds that beyond these initiatives, Dongseo University's Anchor Project Group continues to run a wide variety of specialized programs dedicated to helping international students firmly root themselv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at's what we want here in the city.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은 빅스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산업협력 핵심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과 더불어 대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서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s Anchor Project Group is doing its absolute best within the big three industrial sectors to ensure that the university,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y can all grow together. He concludes by promising that Dongseo University will continue to focus on establishing innovative model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the future, working tirelessly to become a university that grows and develops hand in hand with local enterprises.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황 기현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 단장과 함께했는데요.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with Something Just Like This.

0: The time is now 11:40,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It is our special segment that we have every Friday. And for this segment, we are always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일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문자 토픽 드릴게요. 1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기자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1: 저 아직 뭐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네. 좀 질문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희가 AI에다가 뭐 질문할 때도 어떤 질문 하나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도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하듯이 저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기자다운 정말 답변이기는 한데 근데 또 이제 퍼스널 릴레이션십에도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I love that answer. Now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nnounced plans to launch an open call for proposals to select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in Busan.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ompetition and what it could mean for the city. 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24일 부산시내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후보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has relocated to Busan, has reportedly announced plans for an open call for proposals to secure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And y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24th that it has notified each basic local government within Busan City of it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headquarters site competition. The ministry plans to accept proposals for candidate sites for 3 days from the 29th.

0: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해 설계비를 확보한 뒤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신청사 부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사이의 시너지 여부가 핵심적인 선정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 그렇군요. 규모와 뭐또 추진 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요. So each local government can propose one site candidate where construction is possible within an area of 10,000 square meters or more and a total floor area of 50,000 square meters or mor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ims to finalize the site selection by August this year, determine the facility scale of the new headquarters within this year to secure design fees and complete construction by 2030. In particular, the potential for synergy between the ministr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be a core selection criteria for the new headquarters site. Well, what is driving the ministry's decision to build a new headquarters? 해수부가 신청사 건립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0: 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에 소재한 민간 건물 두 곳을 임차해 부산으로 이전했는데요. 현재 800명이 넘는 인력이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I see. So the ministry previously relocated to Busan at the end of December last year by leasing two private buildings located in Donggu, Busan. Currently, more than 800 personnel are working in Busan, and the ministry maintains the stance that a new headquarter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is necessary to stably perform its role as a leading government agency for fostering a southern maritime metropolitan area that leads Arctic shipping routes. And I understand Donggu District, where the ministry's temporary offices are currently located, is emerging as one of the leading candidates. 신청사 후보지로 현재 임시청사가 있는 동구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고요?
0: 네, 우선 동구 내에 있는 부산항 북항 1단계의 재개발 지역이 꼽힙니다. 이곳에는 이미 해양수산 관련 행정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 규모도 77,400제곱미터로 공모 조건을 넉넉하게 충족하는데요.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도시철도 1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1: 그렇군요. So first of all, the round one redevelopment area of the north port of Busan Port in Donggu is being picked since maritime and fisheries related administrative and public agencies are already concentrated here. Evaluation suggests that the new headquarters could smoothly function as a maritime and fisheries administrative control tower. The site size is 77,400 square meters, which meets the competition requirements. And it boasts outstanding accessibility as Busan Station, equipped with KTX railway infrastructure, is within walking distance and public transportation like Metro Line 1 is convenient to use. Then what about neighboring Junggu? I am sure it's considered a strong contender. 그렇다면 인접한 중구의 후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0: 네, 중구에 관할 구역인 부산세관 인근 해양문화지구와 IT 영상 전시지구도 적합한 장소로 분류됩니다. 이들 장소도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데다가 부지 규모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해운 항만 물류회사를 비롯해 하역 운송 등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해양수도 조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Maritime Culture District and the IT or Video Exhibition District near the Busan Customs,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Junggu, are also classified as suitable locations. These places are also located within the Round 1 redevelopment area of North Port, and their site size meets the requirements. They are evaluated as appropriate for securing connectivity with the creation of maritime capital, as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along with related businesses, are gathered all there. Well, beyond the original downtown area, Namgu and Gangseo-gu have entered the race as well. 원도심 외에도 남구와 강서구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나섰다고요?
0: 네, 이 밖에도 남구는 문현금융단지 내 유일한 미개발 부지인 자갈마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수부와 BIFC 내 해양금융전문기관들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강서구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지역과의 접근성을 무기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서구는 명지국제 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는 넓은 부지를 경쟁력으로 신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신청사 입지 선정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스페셜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야 너 여기 왜 따라온 거야? 나 줄줄 따라온 거야?
4: 언니가 나 따라온 거거든? 여기는 기념품 맛집이라서 내 여행 스케줄에 원래 있던 거거든?
2: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난 여기 내가 10살 때부터 오려고 한 기념품 가게거든?
4: 어우 진짜 성격 이상하다니까. 이래서 가족이랑은 동업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랬거든?
5: Hello, welcome.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oday?
2: 아, 저기, 여기 Do you have All-Star Tower Magnet?
5: Oh, yes. We just got a new limited edition. Do you want to see it?
2: Yes, yes. Show me, show me the money. 아, 아니구나. Show me.
4: 아, 진짜. 예의도 없이. Show me가 뭐야? Please를 붙여야지. Show me, please.
5: Here it is.
2: 와, beautiful, wonderful.
5: This is a limited edition, and there's only one left today.
2: I want to, want to. I want to this. 와, 드디어 이 자석을 가질 수 있게 됐네. 이거 재고 있죠?
4: 하나밖에 없다잖아. 아, 이건 내 거야. 난 10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어서 유럽 여행 온 거거든. 언니가 양보해.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야. 이리 줘.
5: Excuse me. You can't do this here. You to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I'll give it to you.
2: 좋아.
4: 가위바위보. 뽀, 뽀, 뽀.
5: You've been doing rock, paper, scissors for 2 hours now, and you keep throwing the same thing. Oh, I'm exhausted. 알아서 하세요.
4: 가위바위보!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2: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Do you have this in stock? Do you have this in stock?
2: Do you have this in stock?
1: 재고는 영어로 stock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있다, in stock. 재고가 없다, out of stock. 아예 절판인 제품은 this is discontinued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5: Do you have this in stock?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주는 곳은 어딜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겠죠? 정답은 바로 꽃집인데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혹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을 때 찾는 그곳에는 언제나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이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꽃으로 행복을 디자인하는 플로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꽃에 담긴 따뜻한 인생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권빛나입니다. 꽃과 식물을 통해 일상의 작은 쉼과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빛나 씨. 먼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원래 식물과 자연을 좋아하기도 했고 꽃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축하, 위로, 사랑,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와서 플로리스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꽃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1: 아무래도 꽃을 받아든 손님의 표정이 환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선물 받은 분이 기뻐하셨다는 후기나 사진을 보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저도 또한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1: 설렘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꽃을 고르는 분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애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미안함, 감사함, 위로의 마음도 느껴지고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라고 그동안 고생한 아내분에게 그냥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꽃을 주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꽃은 결국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잘 느끼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낭만 있는 분들이 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계절마다 가장 매력적인 꽃을 하나씩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계절마다라면은 이제 봄에는 작약, 여름에는 수구,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튤립을 꼽고 싶습니다.
0: 혹시 이유가 있나요?
1: 이제 작약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 이제 뭐 수국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국은 이제 쨍한 블루빛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을에도 들판이나 길가의 코스모스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을 하나름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꽃을 오래 예쁘게 볼 수 있는 관리 팁이 좀 있나요?
1: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꽃병에 물은 하루에 한 번 귀찮더라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 줄기의 끝을 사선으로 조금씩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전자기기 옆은 좀 피해주시고 서늘한 그늘 쪽에 두시면은 훨씬 오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좋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팁 기억해 놓으셨다가 꽃을 키우실 때 오래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로리스트는 꽃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상황이랑 공간에 맞게 변화하는 카멜레온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랑 감정은 모두 다르고 단순하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장식이나 브랜드와의 협업 등 가장 어울리는 꽃을 제안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부하는 카멜레온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네요.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피워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꽃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전하곤 하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퇴근길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를 건네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따뜻한 향기 나눠주신 우리 빛나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to our reporter Leo and to our interviewee today, Ms. 권빛나. Oh, 권빛나. I love that. 빛나님. She's a florist who runs a flower shop here in Busan, offers small moments of rest in everyday life and special memories through flowers and plants. She says flowers are the most beautiful medium for expressing human emotion, and she says she finds the greatest sense of fulfillment in the hearts of customers who are excited while thinking of someone else that they want to give flowers to. She also says that there is a romance depending on the season. So from spring peonies to summer hydrangeas, etc. And she offers careful tips on, changing water every day, cutting stems, etc. And keeping flowers alive, or at least beautiful, while they cross over. Lastly, she describes her profession as a chameleon, saying that beyond simply giving flowers as gifts, florists must constantly change and learn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and spaces. And she says through flowers, she'll continue to deliver the deepest comfort and love to the world. Oh, I love that. I know a few florists, actually. They're just in love with flowers and that kind of stuff. So it must be very relaxing, I think. Also very stressful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graduation season, right? Anyway, it's time for us to keep on keeping on. By the way, have you sent us your messages yet? What kind of photographs are in your gallery in your phone, and which ones do you like the most? So you might have more food photos, but do you really like those? Are they exciting for you, or is it the photos of your namja tinko? Who knows? I'm not here to judge. Get in touch, let me know. #9050 #9050 Kakao Talk or YouTube Live. Send us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We might play it in the

0: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5 o'clock.
7: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8: 아. 부산이 좋아요.
9: 부산이 좋아요.
8: For my 부산.
9: For my 부산.
10: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11: 부산?
12: For my 부산.
13: 부산 하면 For my Busan.
11: 하나, 둘, 셋.
14: 부산 is good! For my Busan!
15: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6: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m your host, Laura McCluckey. It's 5 o'clock. It's Friday, or as we say around these parts, Fri-yay. Because, you know, Friday. It's the 26th of June already, heading into the final weekend of the month. So have you achieved all the things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achieve this month? If not, you've got 3 days. You better hop to it. Yes, we've got lot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Great music, of course. We will, of course, be asking for your song requests as well. And you can send those in and we'll try and play some of your song requests throughout the show. But it is the final Friday of the month, which means we have a very special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Today, 기장 대변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선원 8명 중 6명을 구조했으나 한국인 선장이 숨졌으며 야간 수색에서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함정 11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The search for two crew members missing after a fishing vessel sank off Daebyeon Port in Gijang-gun County yesterday entered its second day. Six of the eight people on board were rescued, but the Korean captain died, and the two Indonesian crew members could not be found despite overnight search efforts. The Coast Guard is continuing the search, deploying 11 patrol vessels and 6 aircraft.
2: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지만 후임시장의 업무 준비를 위해 조기 퇴임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해 15분 도시 조성과 가덕도 신공항 국정과제 반영, 민선 8기 투자 유치 19조 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3: Busan Mayor Park Kyung-jun held his farewell ceremony at Busan City Hall today, bringing his five-year term as mayor to a close. Although his official term runs through June 30th, he stepped down early to allow the incoming mayor time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Elected in the 2021 by-election and re-elected to serve a full term, he advanced key initiatives including the 15-minute city project, securing national policy support for the Gadokdo new airport, and attracting 19 trillion won in investment during the 8th local administration.
2: 부산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가덕 신공항과 북항을 18분 만에 있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비롯해 부산항선

0: 정관선 등 6개 노선 145.6km입니다. 부산 신노래 하반기 부산항선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신청하고 노선별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 Busan City's second comprehensive urban railway network plan has received final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lan includes 10 rail lines, totaling about 146 kilometers by 2035, including the Busan Express Transit, or PUTX, which will connect Gadeokdo New Airport and Busan North Port in just 18 minutes, as well as the Busan Port Line and the Jeonggwan Line. The city plans to apply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Busan Port Lin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move forward with follow-up procedures for each proposed route.
0: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창작 전시 공간과 도시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에는 서구와 부산 진구가 선정됐으며 서구에는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해 2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인구 유출을 줄이며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is launching a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that will renovate abandoned vacant homes into community spaces such as art studios, exhibition venues, and urban gardens. This year'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in Seogwu District and Busan Jingu District. In Seogwu District, 200 million won will be invested to make creative workspaces for artists. The city plans to remodel vacant houses into public facilities with the goal of reducing population outflow and revitalizing local neighborhoods.
0: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부산 지역 8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가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장구균과 대장균, 중금속 등 5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수질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 According to Busan City's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the water quality and beach sand at all 8 beaches in Busan have met environmental safety standards. The institute tested 5 indicators, including enterococci, escherichia coli, and heavy metals. It also plans to continue monitoring water quality throughout the beach season.
0: 2026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세계문화체험과 유학생 지원 부스, K-POP 경연 등이 마련되며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연계해 유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산의 문화와 다양한 국가의 일상을 공유하고 유학생 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The 2026 International Student Festival will be held tomorrow, beginning at 10 a.m. at the Busan Asiad Auxiliary Stadium. The festival will feature multicultural experience programs, support booth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 K-pop competition. It will also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Busan One Asia Festival, B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Busan City says the hands-on programs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Busan's culture as well as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he city also plans to continue expanding policies that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in settling and building their lives in Busan.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1: Morning temperatures on weekends are expected to be around 18 degrees, with daytime highs reaching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0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e hour's news. I'm Jian Kim.
0: 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0: like so many studies talking about how boredom is so good for you.
1: Feeling bored. Exactly.
0: Because that's when you think, right?
1: Exactly. And you know, when you shower, 여러분 샤워할 때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actively showering. I feel like showering for me, it's muscle memory.
0: Yeah.
1: 이게 근육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생각도 안 해도 근육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0: Yeah, like playing the piano for me, some songs are through muscle memory.
1: Yeah.
0: Right?
1: Mm-hmm. So, when it comes to showering, you know, because your body is on auto mode, you could think about things, right? 여기서 멍 때려도 됩니다. 멍 때려도 됩니다.
0: Yeah, so, I like when you said auto mode, like another word could, for that could be like, I'm on autopilot. I find you say that a lot
1: 맞아요.
0: Too.
1: I'm on autopilot. 이거 뭐지, 미국에, 아, 한국도 있죠. 그 T-testing 그 차들, 그 자율주행 할 때 auto mode잖아요.
0: 네.
1: Right? So, shower thoughts, you know, think of it as 뭐라 그러지? 이 B grade humor slash sensibility. Okay? 이 B급. B급 이 감성으로 해야 된다.
0: 네.
1: 가끔씩 epiphany도 있어요. Epiphany. It's a hard word. E-P-I-P-H-A-N-Y. 아, 근데 우리 콘텐츠 보니까 제가 한국말로 제대로 된 definition 안 줘도 우리 미래 PD님들이 밑에 깔아주더라고요.
0: 든든.
1: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 PD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 definition 대충 드릴게요.
0: 전 느낌을 드릴게요.
1: Epiphany는 뭐냐면요.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 그런 느낌이잖아요.
0: 유레카.
1: 예, 유레카! 라고 yes. 하면서 그 머릿속에 하다가 이 전기 띵! 되죠. Exactly. So these are shower thoughts. Okay? So today, I want to share some shower thoughts that I have recently had, frequently have.
0: Okay.
1: And I want to share them with you. I also want to share them with our 부스타들.
0: Hopefully they're not disturbing.
1: 네네네, 여러분. 일단, it's still a family show. 특히 저 최근에 알았는데요.
0: 네.
1: PD 몇 시부터 몇 시였죠? 6시부터 8시였나? 7시부터 10시까지 가정 그 콘텐츠 시간 좀 시간 집중 뭐라 저 그 못 읽었습니다 아직 우리 아 가이드라인 받았거든요 네 아직 제대로 못 읽었는데
0: 오키
1: so we are a family program here at All Star English here at Nice to Minsu okay so it'll be all PG all right it'll be all PG don't worry 그래서 그럼 shower thought 도대체 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if you drop soap on the floor is the floor clean?
0: Oh my gosh.
1: Or is the soap dirty?
0: I would say do not touch the soap. Oh. There's no such thing as a 3-second rule, you know? 바이러스가 이미 다 like mold 이런 게 있으면
1: 어 근데 isn't soap supposed to kill all that off?
0: But wouldn't it be on the surface? Oh, that's another tip of university.
1: Yeah.
0: University에서 보통 공중 샤워 써야 되거든요. 기숙사에서.
1: Ooh, 근데
0: 그거
1: don't like it.
0: 맨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슬리퍼. You don't want to know.
1: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누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비누 떨어뜨린 순간 바닥을 만나는 순간 바닥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Or 비누가 더러워지는 겁니까?
0: But like I think there was something during COVID about 고체 비누 쓰면 그걸로 막 COVID 전파된다 막 그런 거 기사 있었지 않아요? I don't know, man. But I don't have the science right now to back it up. So I'm just
1: aren't
0: gonna...
1: you a science major?
0: 아직 안 배웠어요. 몸으로 칭찬하는 건 배웠지만.
1: 여러분 이런 게 shower thoughts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 이거 일하면서 저 이게 생각되면 아, 나 진짜 시간 완전 시간 낭비. But you could do this in the shower.
0: Yeah, it's fun.
1: 저는 솔직히 you know when it comes to me, I think the floor gets clean. Soap can never be dirty for me. 네, 비누가 더러워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0: Mm-hmm.
1: So for me, the floor is clean. 이런 생각 저 샤워할 때 자주 합니다.
0: This is not scientifically backed, by the way. Just in case you're thinking.
1: 그렇죠. 그래서
0: don't trust
1: 번째,
0: us.
1: So I'm going to get, like I said, I'm going to get into a couple shower thoughts. I want to share with you and our listeners. One of my favorite shower thoughts is on the topic of superpowers.
0: Okay.
1: 네, superpowers. 여러분, 뭐 뭐지 그 뭐 캡틴 뭐 아메리카나 뭐
0: 네.
1: 아이언맨이나 뭐
0: 네, 블랙 위도우
1: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
0: 마블,
1: 이런 거
0: 히맨.
1: 이런 right?
0: Yeah.
1: So they're all superheroes, right? Mm-hmm. 저도 이거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0: Mm-hmm.
1: 가끔씩 샤워할 때 아, 나도 진짜 슈퍼맨처럼 날아다녔으면. 나도 배트맨처럼 진짜 if I had all those fancy gadgets.
0: I'm Batman.
1: And I was a billionaire, right?
0: Would you be saving the world at night?
1: Oh, no. I'd be doing other stuff. 네. So, no. Let me ask you this. Have you ever done this in the shower when you were like kid? Or maybe sometimes, I do it now.

0: 물 이렇게 물그 뭐지 샤워헤드로 그 샤워헤드 물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And you know how it trickles down your body?
1: Yeah.
0: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I make water run down each of my fingertips like this. 가끔씩 그렇게 하면서 와 어떻게 보면 나 엑스맨이다. 그렇게 한적 없어요?
1: 없어요.
0: 이거 한국에 좀 다르다. 이게 미국 애들은요. 이게
1: 네.
0: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네.
1: 당황해서 기침이 나오네.
0: 아니 이거 미국에서는요. 애들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샤워할 때 가끔씩 너무 심심해서 I make the water run down my arm and my hands and I make it
1: cool.
0: trickle down my fingers so it looks like I'm shooting water
1: I've never
0: out of
1: tried
0: my
1: that.
0: fingers.
1: I will try it though.
0: 순간 I feel like Aquaman or something. I'm like water man.
1: I mean for me.
0: H2O man. 네, 죄송해요. 네.
1: The only thing I do in the shower is try to not get water in my eyes because sometimes I wear contacts in the shower.
0: 네.
1: 그러면 실명될 수 있으니까
0: 네.
1: 전 최대한 물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0: 네네네. 네. 다은님도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민수님. 시대 때 하던 거예요. or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민수님. Or 시대 때 하던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Wait, where does the or go? 아니 or가 어디
1: 많이
0: 들어가는데?
1: 많이 하는 거예요, 민수님 시대 때 하던 거.
2: 민수님 시대.
1: Yeah, your generation.
0: 아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민수님 시대 때 하던 거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Mm-hmm.
0: 둘 다 put together 합쳐. 합쳐.
1: I think we'll never know unless 네. we have like a American kid in this room.
0: Kevin Packnim, you're in the States. Don't tell me you've never done this. You let water trickle down your arm and make it run down each of your fingers and you feel like you have superpowers?
1: I love your imagination, though.
0: 이거 밈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쳐보세요. water... 너 이상한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만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세요, 미드님. Okay. So, thoughts like this, right? So, Asia, let me throw this question out because we're talking about superpowers. What superpower would you want to have?
1: Okay, I would love to have a photographic memory.
0: Oh, 근데 이건 superpower 아니고 진짜 photographic memory 있는 사람이지. Photographic memory가 뭐냐면요. 진짜
1: 보면
0: 장면을 그냥 머릿속에 그 장면을 사진 찍듯이 저장하는 거예요.
1: 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0: 언제든지 이렇게 떠오르게 해가지고 모든 디테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1: For me, I think I actually thought about this yesterday. I think I was reading a book. Like some, it was a Sylvia Plath book. It was like a journal. Anyway, so I was just thinking. Like for me, one of the things is I have so many great memories, and like I don't know, I had a lot of great memories, and I feel really sad by the fact that I know someday I'm gonna forget about this, forget how I felt, and forget like what words were said to me, like in a good way, and like that kind of thing. So that kind of thing makes me sad. So sometimes I wish, oh my god, I wish my eyes were like a camera lens so I can like take a picture or like film a movie or something about like that exact moment.
0: Asia, 그럴 때는
1: 네.
0: photographic memory보다 having the ability to go back in time.
1: 네. 저 미래 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time traveling보다는
0: time travel.
1: 네.
0: 그러면 과거 가지 마세요. 미래만 가세요, 그러면.
1: 아, 근데 지금을 다 겪어야 미래가 있으니까. I don't know, man.
0: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1: Just let me be.
0: Photographic memory. 네, 라고 합니다. 저는 맨날 바뀌어요.
1: Okay.
0: I want to fly.
1: Okay.
0: 특히 이제 여행 그 시기 때.
1: 네.
0: 네
1: 비행기 대신에.
0: 비행기 값 너무 비싸서 그냥 날아가고 싶다.
1: 전 천식 때문에 하늘 위에 날면 숨 못 쉴까 봐.
0: 네. 네.
1: I think
0: And then
1: why
0: sometimes I want to read people's minds.
1: Okay.
0: Right?
1: But wouldn't that be tiring though?
0: 아니요. 왜냐면 막 개편 때 있잖아요. 우리 쇼 어떻게 될 건지 모르고 막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1: no,
0: 하니까.
1: No, man. I don't think you'll get cut.
0: 그리고 여기 방송국 사람들 물어보면 아, 아무도 몰라라고 분명히 알 것 같은데.
1: But like that's the thing about superpower. It's just that it always comes with a cost, right? So like, you can't like make it like the exact perfect superpower, you know?
0: True. 그래서 well, cuz rolling, you know, going on the topic with superpowers, 이거 would you rather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Balance 게임 하나 할 건데요.
1: Okay.
0: Asia, you could chime in too. 자, 여러분도 하나 한쪽 고르세요. Would you rather have the ability to read minds, but you always hear them? 이거 끌 수 없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말은 안 하는데 you hear everything they think.
1: That sucks.
0: Okay? All the time.
1: Okay.
0: Or you could be completely invisible, but
1: 아 뭐요?
0: But only when you're naked.
1: 아 뭐요?
0: Only when you're naked.
1: Who thought of this? Did you thought of it? Did you think of it?
0: 이거 인터넷에 갖고 왔어요.
1: Okay, so I

0: like it's like a shower between a shower and a bath. 네, 몸에 물에 담그진 않는데요. But you know, I like to take my time.
1: Okay.
0: I like to. 아 그래서 우리 물세 좀 가끔씩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It's my fault. Okay. So.

0: definition of it.
1: This makes people think about what the definition of a sandwich is.
0: Yeah, like...
1: Oh, then it's just, it's vegetables and meat between two slices of bread. But that's what a hot dog is too, right? It's a hot dog, which is the meat. And then you have pickles, and then you have sauerkraut and onions.
0: I guess, because it says that it refers to any food with a layered arrangement resembling, like, that structure.
2: 근데 이거를 확실히 이거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핫도그는 그거
0: 달라요.
2: corn dog 생각하니까
0: yeah.
2: 그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corn dog입니다.
0: 그 스틱에 붙어
2: corn dog,
0: 거.
2: right?
0: Yeah.
2: I think it's because of the corn batter
0: yeah.
2: that they use, right?
0: I guess.
2: 네.
0: Yeah.
2: 근데 저희가 말하는 핫도그는 그거
0: bread.
2: 빵 사이에 소시지 놓는 거.
0: 네.
2: 알죠? 그
0: I love those.
2: 코스트땡에서
0: 네,
2: 자주
0: 맞아요.
2: 파는 그,
0: I love their
2: 그게 핫도그입니다.
0: Yeah.
2: So 여러분, 핫도그는 샌드위치입니까? 나 이거 진짜 밤새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
0: Oh.
2: 네.
0: I'd say so. I find it's all the same ingredients, right?
2: 맞아요. 일단 반응하고 있네요. 네. 우리 다은이 말합니다. 핫도그는 핫도그고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죠. 어. 그러면 핫도그는 샌드위치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0: 오, 여유롭게 님이 버거에 가깝다.
2: 핫도그가?
0: But that's also another question. Is a burger a sandwich?
2: Is a burger a sandwich?
0: Because they're the same thing but just different like patty and like this is so hard.
2: 여러분.
0: 힘들다. 어렵다.
2: 오늘 분명히 잠 안 올 겁니다. 오늘 분명히 잠 안 올 거예요.
0: 배고픈 것 같아요.
2: 이런 것도 있어요. Let me throw this one at you. We look at our phones to escape reality. 이게 현실을 잠깐 벗어나기 그쵸? 위해 폰을 보잖아요.
0: 네.
2: But we use reality to escape our phones.
0: That? Wow.
2: 현실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폰을?
0: What do you mean by that? Like, do you mean like we consume media that's
2: 왜냐면
0: reality?
2: 왜냐면 요즘 인기인 게 그 디지털 디톡스.
0: 네.
2: 도파민 디톡스.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탈출하기 위해 폰 보는데
0: 네.
2: 다시 그 뭐지? Wait, 제가 헷갈리네. We look at our phones to escape reality, but we use reality to escape our phones.
0: I need further explanation.
2: 머리 아프죠?
0: 네.
2: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잠 안 올 거예요. 네. 아, 나 이거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
0: 저희 이제 끝나나요?
2: 네, 벌써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Asia,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again.
0: No 네. worries. And if you guys have any topics you guys would like us to talk about, please leave it in the comments.
2: 소세지 샌드위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핫도그도 샌드위치다.
0: I guess so.
2: Right? 우리 두둥님은 소샌드위치. 소샌드위치. 마지막으로 Kevin Pack, looking at Asia brightens my day.
0: Oh, thank you.
2: 나는
0: Guys, you have a great weekend. Guys. 아,
2: 민수라고 하는 게 Asia, we'll see you back here Tuesday.
0: Yep.
2: 네.
0: Bye.
2: And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Have a good one. 여기 Sam Smith, To Die For. 노래 들어봅시다.

0: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7 o'clock.

0: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the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아니, 한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에? 2번 맞추면 치킨.
0: 1번 맞추면. 한번 맞추면 맞아요. 한번 맞추면 커피는 드리죠. 첫 번째가 한번 맞추면. 네.
1: 네, 세 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아니 3번이에요.
0: 3번.
1: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I need to stop drinking coffee.
0: 네, 커피 여러분. Too much caffeine right now in Asia system.
1: I'm overly caffeinated. 네.
0: All right, seems tha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자, 오늘 도전자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밀락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꼬부기 기자로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0: 오, 너무 귀엽다. 자, 김은진 학생이라고 했나요?
2: 네.
0: 아이고, 네. 목소리도 너무 귀엽다. 은진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알게 됐어요?
2: 아,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와.
1: Oh, I find she's so smart. 뭔가
0: 이미 이 뭐지 그 confidence가 있으니까.
1: 네, 완전 멋져요.
0: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진 님이라고 네. 하셨죠, 학생.
2: 네.
0: 근데 은진 학생, 전 오늘 뭐지 그 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 네. 학생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울렸거든요, 네. 학생을.
1: 아니, 민준님이, 아니, 은진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0: 아니, 혹시라도.
1: 무시해요, 은진 친구.
0: 네, 은진 학생 너무 씩씩하게, 오늘 그냥 씩씩하게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수 오빠랑 네, 에이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힌트도 많이 줄 거거든요.
2: 네.
0: 네, 그래서 잘 들으면 정답 다 잘 맞출 수 있으니까 화이팅!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은진 친구 지금 벌써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민수님보다 발음이 더 또렷해서 듣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0: 네. 자, 그리고 선플라워님 차단됐습니다. 네. 자, 은진님 Are you ready?
2: 네.
0: 자, yeah.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나갈게요.
1: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animal sound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animal says meow? A. Dog. B. Cat. C. Cow. D. Duck. What's your answer?
0: 정답은요?
2: I think it's B.
0: B. Cat. Wow! 바로 맞췄습니다. 은진 학생. 맞습니다. cat 영어로는 meow라고 하잖아요.
1: 네.
2: 네.
0: 은진 학생 혹시 dog 영어로 무슨 소리 내는 줄 아세요?
2: 바우바우?
0: 바우와우. 바우와우도 하잖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see cow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cow는 moo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meh라고
1: 네.
0: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좀 뭐가 좀 안 맞고. Asia, do you know what sound a duck makes?
1: Quack.
0: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거는. Quack. Yeah, I see the similarities. 자, 은진학생. 일단 첫 번째 거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커피, 은진 친구 커피 어머니가 드시겠죠?
0: 네, 커피는 네. 어머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0: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갈 건데 이거 맞추면 뭐를 드리죠?
1: 치킨 세트. 이건 은진 친구 우와. 먹을 수 있죠.
0: 자, 은진학생, are you ready?
2: I'm ready.
0: 자, let's get a question number two, Aisha.
1: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Minsu,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3: Not yet.
1: What does not yet mean? A. 벌써 했어. B. 절대 안 해. C. 아직 안 했어. What's your answer?
2: It's B.
0: C. 아직 안 했어. 은진 학생,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2: 100%.
0: 100%. 100%보다 더 올라갈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치킨 쿠퍼까지 얼싸가 쏩니다. 은진 학생. 맞아요. Not yet는 그렇죠.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에이샤?

0: already done it?
1: Right. I already did it, or I did it. 절대 안 해.
0: And don't even think about it.
1: I will never do it.
0: Yes.
1: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했어. Not yet. 였습니다. 와, 은지랑 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 완전 뭐라 해야죠? 똘망똘망하다. 네. 제가 다 뿌듯해요.
1: 이 혹시 은지랑 쌤 이 혹시 이 자신감, confidence.
0: Don't lose that, girl.
1: 네, 진짜. 너 좋아. 목소리 너무 힘차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를 받을 수 있죠, 에이샤?
2: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이 걸려 있어요.
1: 5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이거 맞추면 뭐를 사고 싶어요, 연진 학생?
3: 아마도 제 생일이 7월이라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1: 아니,
2: 충격.
1: 자기 생일인데.
2: 오 마이 갓.
1: 부모님한테 감사 마음으로 그걸 준다고요?
2: 이런 애가 있었구나.
1: 우리 하루 오늘 듣고 있나? 은지 하세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3: 4학년입니다.
1: 4학년. 아, 일단 우리 하루도 은지 학생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떡해. 우리 PD님도 아, 은진이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네요.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커피, 치킨,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진, are you ready?
3: I'm ready.
1: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hree.
4: 'Listen carefully to the ques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didn't understand what your teacher said. What should you say? What is the best way to politely ask someone to say something again?
2: 선생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말씀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4: A.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5: B. What?
4: C. Huh? Speak loudly. What's your answer?
3: It's A.
1: A.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거를 고른네요, 은진 학생. 여기서는 네.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이건 100% 아니네.
3: I trust my gut.
1: You trust your gut?
0: We are talking to a fluent English speaker right now.
1: 은진 학생. 어떻게 네. 그런데? 어떻게? 은진 학생.
3: 네?
1: 은진 학생.
3: 네?
1: 맞췄어요. 너무 잘. 근데 아까 마지막 네? 들었어.
0: You're so cute. Oh my gosh.
1: 은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건 맞추면 맞췄고요.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2: 축하해요.
1: 와.
3: Wow, it's my lucky day.
1: Yeah.
3: I am very pleased.
1: Good job today. 역시 우리 은진 학생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아까 진짜 그 백화점 상품권 갖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3: 아, 네.
1: 아, 네, 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은진아 아니야. 이거 네가 탄 거라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면 은진 학생 뭐 살 겁니까?
3: 아마도
2: 민수님 애 또 올리지 마요.
3: 뭐를? 쓸데 있는 것을 사주지 않을까요?
1: 아, 쓸데 있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스마트한 소비죠, 그게. 좋아요, 은진 학생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네.
1: 네, 하세요.
3: I was so happy to be here with 민수 삼촌 and 캠벨 에이샤 언니. My birthday is in July, so I want to say, Mom, thank you for having me.
1: 어떡해.
0: 미리 happy birthday.
1: 아, 진짜 여러분. 은진 같은 애 납시다, 진짜. 다.
2: 이제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것도 완벽했어요.
1: 네. 그거 살짝 그거 마음 안 들었는데. 봐줄게요. 은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0: or take a break from social media.
1: Yeah.
0: 요즘 많이들 이 SNS라든지 좀 멀리 하려고 그 노력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그 디지털 디톡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So, 그래서 오늘 I think every

0: 여기서 take a break from 또는 need a break from은 뭐뭐로부터 잠시 쉬다, 뭐뭐를 잠깐 멈추다라는 뜻인데요.
1: 맞습니다.
0: So when someone says I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they mean they'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social media and want some distance from it. 좀 거리를 둬야겠다. And it's usually not forever. They just want to step away for a while.
1: Yeah,
0: 멈추는 거죠.
1: Exactly. So this is something I'm sure a lot of people have maybe even tried. I tried, but it didn't last. Maybe 한 시간 정도? 참을 수 있었나? 네. Because like, it's gotten to a point where I turn on my phone and I look at my phone without even thinking.
0: Right.
1: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my body moves by itself, right? 네. So once again, it's not I hate social media. It's I'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it, so I need a break.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쉬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So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right?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싶어. I need a break from but notifications, alarms, right? 그러니까 알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I deleted a few apps, right? Because I needed a break. 네, 뭐 좀 쉬고 싶어서 앱 몇 개를 지웠어.
0: 맞아요.
1: So, right? I need a brea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같이 많이 쓰는데요. I need to cut back. 좀 줄여야겠어요. 이 cut back은 사용량을 줄이다, 뭐 덜하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1: 네.
0: I'm trying to spend less time online. 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친구가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Maybe you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좀 SNS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0: Yeah, Minsu.
1: Me? 저는 I need a break from YouTube. 진짜. 어 너무 it drains my battery. 진짜 이게 아마 YouTube 때문에 여러분 100%로 시작해가지고 by the end of the day 진짜 한 8% 남아 있거든요.
0: 제 본인 거 보시는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니요, 봐요. 제 거 봐요.
0: 자기 것만 계속 보시는 거 아니죠?
1: 모니터 해야 돼요.
0: Oh my.
1: 모니터 해야 돼요. 모니터 해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출근해서 미디 PD님한테 이거 좀 너무 내 얼굴 너무 덜 나온다.
0: 얼굴이요?
1: 좀 더 많이 나오게 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1: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갑질 안 해요, 저. Don't worries. 네. 자, 그러면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나, 오늘 좀 정신 없어 보이는데? You seem distracted today.
2: Yeah, I've been on my phone way too much lately.
0: Maybe you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2: Oh, I think you're right.
0: You sure you're not addicted? 그리고 셀카 좀 그만 올려.
2: 셀카는 못 참지. Let's not carry it away. Let's not get carried away, okay? 좀 그만해, okay?
0: 셀카는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1: 아 저는요.
0: 그쵸?
1: 네네네. 저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 얼굴 보기 싫어요. 모니터용으로는 이렇게 봐야긴 해야 되는데 I don't like uploading pictures of myself. I don't know why. 네.
0: Okay.
1: Maybe our listeners do. 네. 그래서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doom scroll too much. 무한 스크롤 너무 많이 해요. 여기서 네. doom scroll은 휴대폰을 계속 내려보면서 뭐 뉴스, SNS, 쇼츠, 게시물 등 네. 끝없이 보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doom이 원래 파멸, 재앙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뭐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는 행동을 좀 의미했는데
1: 네.
0: But these days people use it more broadly. People use it for social media, videos, news, or pretty much anything on their phones.
1: 맞습니다. So it's not just scrolling, right? It's scrolling and 너무 빠져 있어서 you lose track of time, okay?
0: Right.
1: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 spent 2 hours doom scrolling last night. 네, 뭐 2시간 동안 뭐 어젯밤 2시간 동안 계속 스크롤만 하고 있었어. I was supposed to go to bed, but I kept doom scrolling. 뭐 자야 하는데 계속 스크롤하고 있었어. I doom scroll before bed way too often. 자기 전에 무한 스크롤을 너무 자주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 진짜. Right? We're all guilty of it. 여러분.
0: Yeah.
1: Don't lie. 한 적 많잖아요.
0: 예, yeah, and nobody starts doom scrolling with a plan.
1: Yeah.
0: 사실 뭐, 그냥 잠깐 핸드폰 잠깐 볼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진짜 분명히 그냥 확인만 하는데 뭐가 잠깐 떴는데 그것만 like not even checking it. 그냥 지우려고 하는데, right? Just get that off for your phone. But then you open it up, you check. 들어간 김에 이것도 들어갈까? 이거 들어온 김에 이거 할까? Right? 진짜 it's like this vicious cycle. You keep going down that.

0: rabbit hole.
1: 네. Right. 그래서, 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쓰고 있는 표현인데 I lost track of time.
0: Oh, yeah.
1: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Mm-hmm. I couldn't stop scrolling. 계속 스크롤 멈출 수 없었다. I got sucked into it. 거기 빠져들었어요. 특히 여기 get sucked into는 나도 모르게 푹 빠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하지만 제가 둠 스크롤링 하다가 올스타 만났는데요. 그러면 둠 스크롤링 계속 해야 돼요. 네네네.
1: 다른 여러분, 곳으로 빠지시는 건 아니죠?
0: 둠 스크롤링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스타 딱 도착하면 그것만 계속 보세요. 네, 그건 둠 스크롤링 너무 해피 스크롤링이라고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둠 스크롤링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민수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You look tired.
0: I am.
1: Did you stay up late?
0: Yeah, I was doom scrolling.
1: What were you watching?
0: Oh, 알잖아. My own profile.
1: For 6 hours?
0: Yeah. 민수 모르니까 그래. I was checking my likes. You have no idea how exhausting it is to be this popular. 아, 나 몰라. 인기 많아게. 아, 얼마나 피곤한지 너 모르잖아. 민순이 피곤할 때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1: 너무 짜증내네요. 네. 진짜 좋아요 확인하세요. 개수.
0: Never.
1: Every day. Never.
0: 네. Big thank you to all of our guests from this past week. 여러분, time to wrap it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nd hanging out with me. Enjoy your Friday night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universities is shifting at a rapid pace. Amidst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youth outflow, and transforming industrial structures, universities are expanding their roles far beyond traditional education to serve as hubs of innovation that shape the very future of their regions. At the center of this transformation sits RISE, which is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Initiative pushed forward by the government. So joining us today is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Dongseo University is actively driving the innovative growth of Busan's industries with a core focus on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while dedicating its efforts to nurturing talent that will lead the era of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황 기현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 단장과 함께합니다.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장 황 기현입니다. 현재 동서대학교는 부산 산업경제에서 빅3 분야인 문화관광, 디지털테크,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0: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So he is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 is currently driving regional innovation and talent cultivation with a focus on Busan's big three industrial economies. He mention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as well. Now, first, could you explain exactly what the Anchor Project being pushed forward by Dongseo University is and what kind of vision it holds? 먼저 동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앵커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동서대학교는 부산 산업경제, 즉 빅3 핵심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디포스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인재, 기술과 자본이 선순환하는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전략 기반으로 인재 핵심, 산업 핵심, 글로벌 역량 강화, 평생 학습 및 부산 앵커 산업의 시그니처 모델인 게임 영상 분야의 센텀 오픈 UIC를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로서의 같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So, Dongseo University holds the vision of becoming a leading institution that drives the innovative growth of Busan's big three industrial economies. Ultimately,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helping Busan grow into a global hub city and leap forward once again as a vibrant, youthful city. To achieve this, he explains that they have established the D4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era of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building an innovative ecosystem where talent, companies, technology, and capital create a positive cycle. And based on this strategy, they are focusing on talent innovation, industrial innovation, global capacity building, and lifelong learning. In particular, they are working hard to establish the Centum Open UIC in the game and film sectors. That's a signature model of their Busan-style anchor project to lay down a solid foundation where the university,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y can achieve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Well, with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outflow of youth, local universities are facing a difficult reality.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role should local universities play moving forward, and how exactly is Dongseo University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예,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청년 유출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단장님은 지역 대학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서대학교는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이제 대학은 이제 단순히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고 인재를 정착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서대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수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대학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universities must now go beyond being just a place for teaching students. They must transform into platforms that actively grow local industries and help talent settle in the region.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 is focusing heavily on cultivating the precise talent that companies desire, driv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longside local businesses, and creating a positive cycle where people can learn, find employment, and settle down permanently right within the region, which is so important.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Well, Dongseo University is focusing on specific industrial fields, and I am curious to know why you specifically select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How do you see these three fields connecting to the future of our city of Busan? 예, 동서대학교는 문화관광, 디지털 테크, 그리고 바이오헬스 이렇게 세 분야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세 분야가 부산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1: 부산의 9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동서대학교 모든 인재를 이제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대학교만의 어떤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여 앵커 사업의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0: 네.
1: 지난 30년 동안 진행한 동서대학교의 특성화 분야 중에서 부산의 어떤 9대

0: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분석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문화관광, 디지털테크,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분야는 동서대학교가 가장 잘하는 지산협력검은서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he believes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 single university to educate and nurture talent for all nine of Busan's strategic industrial sectors. So Dongseo University built its anch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by aligning closely with its own unique specialization fields. And by analyzing how Dongseo University's specialized fields developed over the past 30 years intersect with Busan's nine major strategic industries, they ultimately selected cultural tourism, digital tech, and biohealth. He confidently adds that these are the exact areas where Dongseo University has established its most robust and effective industry university local community governance system. Well, many young people share the frustrating concern that even after studying incredibly hard, it simply does not lead to employment. So how is the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al model driven by Dongseo University closing that gap between what students learn in classroom and practical competencies required out in the real world?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죠.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기업 수요 기반의 주문식 교육 모델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적시 개선할 수 있는 산학교 과목. 이제 1학기 동안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크레셀링 및 기업이 원하는 그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업 트랙이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에 기업 현장과 유사한 필드 캠퍼스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학 교육 모델을 개설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이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학교와 기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So Dongseo University utilizes a customized demand-based educational model tailored directly to corporate needs. This includes industry university courses that can be established immediately to match corporate demand, class selling where the university and a company jointly conduct a regular curriculum for an entire semester, dedicated corporate tracks that open specific courses requested by businesses, and also the university builds and operates field campuses right on campus that mirror real-world corporate environments. By designing these diverse forms of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 models, he notes that they allow students to learn practical field competencies well in advance, working hard to overcome the traditional mismatch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actual industry expectations. Well, when nurturing talent in the cultural content sector, what skills do you view as most critical and what kind of educational programs are you operating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actual industrial fields firsthand? 문화 콘텐츠 분야 인성 양성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0: 예,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학생 역량은 실무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산학교육 모델은 기업 수요 기반의 기업 트랙입니다. 아난티 중계약학과와 펜스타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트랙이 있습니다. 이 두 트랙은 학생들이 지역 정주 취업을 목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1: 네.
0: 아난티 중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에서 5년 동안 1억 정도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아난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트랙은 학생들에게 어떤 기업에 대한 실무 역량을 미리 학기 중에 학습함으로써 기업이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학생들이 재학 중부터 요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가능점으로 보이는데요. So Dongseo University is industry university educational model operates actually as a demand-based corporate track, specifically.

0: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서대학교는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 사업을 하면 가장 힘든 파트 중에 한 파트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유학생 지역 정착을 위해 앵커 사업단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역 수호 기반의 기업 트랙, 라이즈 창업스쿨, 창업스쿨 및 동일한 또 행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앵커 창업스쿨 중에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서 유학생들이 부산의 어떤 기업 문화를 학습하기에 부산 지역의 기업을 탐방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지역 정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지역 정주를 위해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에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정주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이 지역 인구와 또 산업 경쟁력 측면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to support the loc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Anchor Project Group designs and operates the exact same programs for them as they do for Korean students. They facilitate the settlement by offering identical program structures such as demand-based corporate tracks, a Rise Employment School, and a startup school as well. In particular, he highlights the corporate field trip program within the Anchor Employment School. Through this program, international students visit local businesses in Busan to study the city's corporate culture firsthand,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s their capacity to settle down in the area permanently. And he adds that beyond these initiatives, Dongseo University's Anchor Project Group continues to run a wide variety of specialized programs dedicated to helping international students firmly root themselv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at's what we want here in the city.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0: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은 빅3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산업협력 핵심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과 더불어 대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서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Dongseo University's Anchor Project Group is doing its absolute best within the big three industrial sectors to ensure that the university,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y can all grow together. He concludes by promising that Dongseo University will continue to focus on establishing innovative model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the future, working tirelessly to become a university that grows and develops hand in hand with local enterprises.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wang K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Anchor Project Group at Dongseo University. 네, 오늘 또 인터뷰에선 황 기현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 단장과 함께했는데요.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with Something Just Like This.

0: The time is now 11:40,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ght. It is our special segment that we have every Friday. And for this segment, we are always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일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문자 토픽 드릴게요. 1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기자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1: 저 아직 뭐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네. 좀 질문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희가 AI에다가 뭐 질문할 때도 어떤 질문 하나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도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하듯이 저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기자다운 정말 답변이기는 한데 근데 또 이제 퍼스널 릴레이션십에도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I love that answer. Now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nnounced plans to launch an open call for proposals to select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in Busan.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ompetition and what it could mean for the city. 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신청서 건립을 위한 부지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24일 부산 시내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후보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has relocated to Busan, has reportedly announced plans for an open call for proposals to secure a site for its new headquarters.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And y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24th that it has notified each basic local government within Busan City of it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headquarters site competition. The ministry plans to accept proposals for candidate sites for 3 days from the 29th to the 31st of next month. Well, have the ministry's requirements for potential headquarters sites also been released? 해수부 신청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부지 조건도

0: 발표됐다고요?
1: 네, 각 지자체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위에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 부지 한 개소를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해 설계비를 확보한 뒤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신청사 부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사이의 시너지 여부가 핵심적인 선정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규모와 모두 추진 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요. So each local government can propose one site candidate where construction is possible within an area of 10,000 square meters or more and a total floor area of 50,000 square meters or mor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ims to finalize the site selection by August this year, determine the facility scale of the new headquarters within this year to secure design fees and complete construction by 2030. In particular, the potential for synergy between the ministr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be a core selection criteria for the new headquarters site. Well, what is driving the ministry's decision to build a new headquarters? 해수부가 신청사 건립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1: 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에 소재한 민간 건물 두 곳을 임차해 부산으로 이전했는데요. 현재 800명이 넘는 인력이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 I see. So the ministry previously relocated to Busan at the end of December last year by leasing two private buildings located in Donggu, Busan. Currently, more than 800 personnel are working in Busan, and the ministry maintains the stance that a new headquarter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is necessary to stably perform its role as a leading government agency for fostering a southern maritime metropolitan area that leads Arctic shipping routes. And I understand Donggu District, where the ministry's temporary offices are currently located, is emerging as one of the leading candidates. 신청사 후보지로 현재 임시청사가 있는 동구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고요?
1: 네, 우선 동구 내에 있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이 꼽힙니다. 이곳에는 이미 해양수산 관련 행정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로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 규모도 77,400제곱미터로 공모 조건을 넉넉하게 충족하는데요.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도시철도 1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of all, the round one redevelopment area of the north port of Busan Port in Donggu is being picked. Since maritime and fisheries related administrative and public agencies are already concentrated here, evaluation suggests that the new headquarters could smoothly function as a maritime and fisheries administrative control tower. The site size is 77,400 square meters, which meets the competition requirements. And it boasts outstanding accessibility as Busan Station, equipped with KTX railway infrastructure, is within walking distance, and public transportation like Metro Line 1 is convenient to use. Then what about neighboring Junggu? I am sure it's considered a strong contender. 그렇다면 인접한 중구의 후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1: 네, 중구의 관할 구역인 부산세관 인근 해양문화지구와 IT 영상 전시지구도 적합한 장소로 분류됩니다. 이들 장소도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데다가 부지 규모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해운 항만 물류회사를 비롯해 하역 운송 등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해양수도 조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aritime Culture District and the IT or Video Exhibition District near the Busan Customs,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Junggu, are also classified as suitable locations. These places are also located within the Round 1 redevelopment area of North Port, and their site size meets the requirements. They are evaluated as appropriate for securing connectivity with the creation of maritime capital, as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along with related businesses, are gathered all there. Well, beyond the original downtown area, Namgu and Gangseo-gu have entered the race as well. 원도심 외에도 남구와 강서구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나섰다고요?
1: 네, 이 밖에도 남구는 문현금융단지 내 유일한 미개발 부지인 자갈마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수부와 BIFC 내 해양금융전문기관들 사이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강서구는 가덕신공

0: 강원과 부산항 신항 등과의 접근성을 무기로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서구는 명지국제 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내 넓은 부지를 경쟁력으로 신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신청사 입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2: So besides these, 남구 is putting forward 자갈마당, the only undeveloped site within the Munhyun Finance Complex. This site is picked for its strength in maximizing synergy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specialized maritime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side the BIFC. Gangseo-gu District also has jumped into the bidding war with accessibility to Gadeok New Airport and Busan Port New Port as its weapon. And Gangseo-gu is staking its life on hosting the new headquarters, utilizing large plots of land within the Myeongji International New City and Echo Delta City as its competitive edge. Well, why are local governments so eager to attract the ministry's new headquarters?
1: 그럼 지자체들이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지자체들은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이주를 고려하는 최우선 지역이 되면 인구 증가는 물론 일대 상권도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또한 기존 부산에 있었던 해양 관련 대학과 기관, 산업들이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local governments are expecting economic effects from hosting the new headquarters. This is because if a district becomes a top priority region where ministr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consider relocating, it will lead to population growth and vitalize commercial districts in the area. Also, maritime-related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industries previously existing in Busan can generate synergy effects in with a tandem with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And before we wrap up, could you maybe briefly summarize today's news?
3: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0: 네, 해수부가 24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구와 중구, 남구, 강서구 등 부산 지역 지자체들도 신청사 유치에 나선 상황인데요. 해수부와 산하기관,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입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뒤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its open call plan on the 24th to secure a site for building its new headquarters. Local governments in the Busan area, including Donggu, Junggu, Namgu, and Gangseo-gu, have stepped out to host the new headquarters. Whether they can generate synergy effects among the ministry,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is projected to be a major criteria for site selection. And the ministry plans to wrap up the site selection by August this year and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203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from reporter from Busan Ilbo. Kim Dong-woo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News Insight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on Monday at 11:05 a.m., so tune in. And then, final song for today is by Panic with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I'll see you on Monday. Have a lovely weekend.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Oh,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4: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0: 방송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뜨거운 환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국내외 수많은 중국어권 청취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온 명품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중 양국의 우호정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1: 是的，会长首先向大家打招呼。他说他是韩中友好亲善协会的会长。他说，釜山华语之音提到了地区社会呢与全球沟通的桥梁作用。今天在这里与大家见面哈，深感一深远，也非常高兴。 他说呢，不仅是咱们釜山呢，也是与国内外华语听众的产生共鸣的节目，期待通过今天这个场合呢，为增进韩中两国的友好关系以及呢地区经济发展啊，那进行建设性的对话哈。好，首先呢，会长，您作为呢咱们地区的企业家哈，对釜山的经济呢和产业发展呢起着巨大的作用。那么首先呢，能不能请您介绍一下呢咱们协会哈？네，우선 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인으로서 부산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중우호친선협회라는 단체도 이끌고 계십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중우호친선협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들과 지역 경제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순수 민간 협력체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사님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술 세미나, 비즈니스 교류회, 문화적 소통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중국의 주요 정부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부산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자만 중한 유호 친선 협회는 시 대표 부산의 주요 기업가와 지방 경제 领导人을 설립의 민간 협조体 协会由理事门自发捐款运营，一直以来呢开展学术研讨会、商务交流会、文化沟通等多方面的活动，与中国政府主要机构、团经济团体呢也保持着紧密的合作关系，以此为基础呢，确保釜山企业的全球竞争力，创造实质性的经济成果，忠实履行着民间外交官的作用。嗯，好，那我可以，嗯。 这个请问一下，您为什么如此重视呢与中国的交流呢？회장님께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부산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할 때에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중국과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이 고민한 끝에 보다 더 깊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도 처음에는 중국의 주요 유관기관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가볍게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단순한 친목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소통이 축적되었습니다.
1: 네. 是的，他说呢，在考虑釜山的这个经济的可持续增长呢和未来民生时呢。 中国与韩国呢，在地理和经济上的关系是最为密切的。与中国共赢合作，不是选择，而是必答题。他说：“我们深入思考两国经济呢如何才能够在互惠互利的关系中啊，实现共同发展，积极推动呢更深层次、以及更务实的交流。”另外，他说：“事实上呢，协会最初呢也是通过呢与中国主要相关机构呢和咱们釜山的一些代表性的经济界的人士的聚会呢来增进友谊哈。”那这也迈出了第一步。不过呢，在常态化的访问和事务中呢，也不断积累了深度的沟通，超越了单。

0: 동반할 수 있는 상호 윈윈 모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한다면 중점 산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1: 말씀입니다. 他说，举例啊，韩国呢具有全球优势的造船业、汽车以及呢半导体产业的高端技术力量呢和研究成果哈。那么中国呢从中寻找到了新的发展的趋势。同时呢，我们釜山韩国的企业家们呢也可以呢仔细的研究和关注哈。那最近呢由中国呢引领全世界市场的创新性的 AI 技术呢和数字内容、游戏产业等等的这个快速增长的势头哈。如果通过这种方式呢不断的探索。并且呢，实践呢相互共同成长的双赢的模式，那他相信呢，在重点产业当中呢，将会取得呢更大的成果啊。那么众所周知呢，釜山呢是与中国的交流历史呢是特别久远的城市哈。那今后呢，在与中国的交流当中呢，您认为呢，釜山的这座城市以及呢咱们釜山的企业家们哈，那么又会起到呢怎样的作用呢？부산은 특히 중국과의 교류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요. 네,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산이라는 도시, 부산의 기업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국내의 많은 도시가 중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 물류, 제조, 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완벽한 구조적 접합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기업은 이러한 고유의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인 항만 물류 인프라는 특수성을 살려서 중국의 상하이, 심천, 닝보항 등 주요 중심 도시들과 실질적인 협력 협의체 역할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산 기업은 중국과 한국을 잇는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 실리를 도모하고 상호 윈윈하는 미래형 협력 모델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是的，他说釜山作为韩国的门户和海洋首都，无论呢在历史上呢和地理上呢，釜山都是与中国呢有着最深厚的纽带关系。国内很多的城市呢都在与中国沟通合作交流。他说，特别是咱们釜山哈，在海洋物流、制造、加工业等的多个产业领域，与中国呢都有着完美的结构性的契合点，未来发展空间也非常的广阔。他说，釜山的企业可以利用这种固有的地缘政治优势和世界性的港口、物流基础设施的特性和优势哈，与中国上海、深圳和宁波港等主要的中心城市和地区呢，承担实质性的合作协议体的作用。在瞬息万变的全球环境下，釜山企业呢，作为连接中国与韩国的最佳合作伙伴，期待两国能够谋求实际的经济利益，完成呢互利双赢的这个未来合作模式哈。没错，如果展望一下未来哈，那么如果协会有想推进的这个方向和目标，能不能在这里呢给我们也简单的介绍一下和畅想一下哈？앞으로우리협회가새로추진하고싶은방향이나목표가있다면소개부탁드립니다.
0: 저희 협회는 매년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교류 상호 방문 행사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꿈을 키워가는 유학생들이 우리 부산이 따뜻한 정과 배려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돕는 정서적 교감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청년들이 훗날 고구로 돌아가 부산의 매력과 따뜻함을 널리 알리는 친부산 민간 외교관이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0: 네,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주는 곳은 어딜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겠죠? 정답은 바로 꽃집인데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혹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을 때 찾는 그곳에는 언제나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이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꽃으로 행복을 디자인하는 플로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꽃에 담긴 따뜻한 인생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권빛나입니다. 꽃과 식물을 통해 일상의 작은 쉼과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빛나 씨. 먼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원래 식물과 자연을 좋아하기도 했고 꽃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축하, 위로, 사랑,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와서 플로리스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꽃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1: 아무래도 꽃을 받아든 손님의 표정이 환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선물 받은 분이 기뻐하셨다는 후기나 사진을 보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저도 또한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1: 설렘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0: 면 꽃을 고르는 분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애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미안함, 감사함, 위로의 마음도 느껴지고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라고 그동안 고생한 아내분에게 그냥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꽃을 주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꽃은 결국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0: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잘 느끼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낭만 있는 분들이 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계절마다 가장 매력적인 꽃을 하나씩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0: 계절마다라면은 이제 봄에는 작약, 여름에는 수구,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튤립을 꼽고 싶습니다.
1: 혹시 이유가 있나요?
0: 이제 작약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 이제 뭐 수국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국은 이제 쨍한 블루빛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을에도 들판이나 길가의 코스모스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꽃들을 하나름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꽃을 오래 예쁘게 볼수 있는 관리 팁이 좀 있나요?
0: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꽃병에 물은 하루에 한번 귀찮더라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 줄기의 끝을 사선으로 조금씩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전자기기 옆은 좀 피해 주시고, 서늘한 그늘 쪽에 두시면은 훨씬 오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좋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팁 기억해 놓으셨다가 꽃을 키우실 때 오래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0: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로리스트는 꽃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상황이랑 공간에 맞게 변화하는 카멜레온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랑 감정은 모두 다르고, 단순하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장식이나 브랜드와의 협업 등 가장 어울리는 꽃을 제안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부하는 카멜레온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네요.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피워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꽃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전하곤 하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퇴근길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꽃한 송이를 건네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따뜻한 향기 나눠주신 우리 빛나 씨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to our reporter Leo and to our interviewee today, Ms. Kwon Binna. Oh, Kwon Binna, I love that. Binna-nim. She's a florist who runs a flower shop here in Busan, offers small moments of rest in everyday life and special memories through flowers and plants. She says flowers are the most beautiful medium for expressing human emotion, and she says she finds the greatest sense of fulfillment in the hearts of customers who are excited while thinking of someone else that they want to give flowers to. She also says that there is a romance depending on the season. So from spring peonies to summer hydrangeas, etc. And she offers careful tips on, changing water every day, cutting stems, etc. And keeping flowers alive, or at least beautiful, while they cross over. Lastly, she describes her profession as a chameleon, saying that beyond simply giving flowers as gifts, florists must constantly change and learn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and spaces. And she says through flowers, she'll continue to deliver the deepest comfort and love to the world. Oh, I love that. I know a few florists, actually. They're just in love with flowers and that kind of stuff. So it must be very relaxing, I think. Also very stressful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graduation season, right? Anyway, it's time for us to keep on keeping on. By the way, have you sent us your messages yet? What kind of photographs are in your gallery in your phone, and which ones do you like the most? So you might have more food photos, but do you really like those? Are they exciting for you?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어야, 너 여긴 왜 따라온 거야? 나 줄줄 따라온 거야?
5: 언니가 나 따라온 거거든? 여기는 기념품 맛집이라서 내 여행 스케줄에 원래 있던 거거든?
4: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난 여기 내가 10살 때부터 오려고 한 기념품 가게거든?
5: 어우, 진짜 성격 이상하다니까. 이래서 가족이랑은 동업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랬거든?
6: Hello, welcome.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oday?
4: 아, 저기, 여기 Do you have All-Star Tower Magnet?
6: Oh yes, we just got a new limited edition. Do you want to see it?
4: Yes, yes. Show me the money. 아, 아니구나. Show me.
5: 아, 진짜 예의도 없이 show me가 뭐야? Please를 붙여야지. Show me please.
6: Here it is.
4: 와, beautiful, wonderful.
6: This is a limited edition, and there's only one left today.
4: I want to, want to. I want to this. 와, 드디어 이 좌석을 가질 수 있게 됐네. 이거 재고 있죠?
5: 하나밖에 없다잖아. 아, 이건 내 거야. 난 10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어서 유럽 여행 온 거거든. 언니가 양보해.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야. 이리 줘.
6: Excuse me. You can't do this here. You to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I'll give it to you.
4: 좋아.
3: 가위바위보.
6: You've been doing rock, paper, scissors for 2 hours now, and you keep throwing the same thing. Oh, I'm exhausted. 알아서 하세요.
3: 가위바위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2: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6: Do you have this in stock? Do you have this in stock?
2: Do you have this in stock?
1: 재고는 영어로 stock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있다, in stock. 재고가 없다, out of stock. 아예 절판인 제품은 this is discontinued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6: Do you have this in stock?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近期呢，在国际形势瞬息万变的背景下，民间的交流合作的重要性啊愈发凸显。在为了韩中两国的相互理解和友好发展当中的各种交流活动呢，也是持续不断的在进行当中。今天的超级访问，让我们认识一位多年致力于韩中友好交流的韩国企业家，一起来听一听呢他的故事。최근국제정세가빠르게변화하는가운데민간차원의소통과협력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한중양국의상호이해와우호정진을위한다양한교류활동이활발하게이어가고있는데요
1: 네네
0: 오늘의일을위해앞장서고계신기업인들만나중한교류의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세운철강회장이시며한중우호친선협회의신정태회장님을모셨습니다회장님반갑습니다
1: 네반갑습니다
0: 네우선우리허지엄청취자분들께인사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청취자여러분한중우호친선협회회장신정택입니다오늘이렇게지역사회와글로벌소통의가교역할을하고있는부산화어지엄을통해여러분과만나뵙게되어서매우기쁘고뜨거환영을합니다우리지역은물론국내외수많은중국어권청취자들과깊은공감대를형성해온명품프로그램인만큼오늘이자리를통해서한중양국의우호정진과지역경제발전을위한건설적인대화를나눌수있기를기대를해봅니다
0: 是的，会长首先向大家打招呼。他说他是韩中友好亲善协会的会长。他说富山华语之音起到了地区社会呢与全球沟通的桥梁作用。今天在这里与大家见面哈，深感意义深远，也非常高兴。他说呢，不仅是咱们釜山呢，也是与国内外华语听众的产生共鸣的节目。期待通过今天这个场合呢，为增进韩中两国的友好关系以及呢地区经济发展啊，那进行建设性的对话哈。好，首先呢，会长，您作为呢咱们地区的企业家哈、啊，对釜山的经济呢和产业发展呢起着巨大的作用。那么首先呢，能不能请您介绍一下呢咱们协会哈、啊？네우선회장님께서는우리지역의기업인으로서부산경제와산업발전에큰역할을하고계신데요우리한중우호친선협회라는단체도이끌고계십니다네어떤단체인지소개를부탁드립니다
1: 네감사합니다저희한중우호친선협회는부산을대표하는주요기업인들과지역경제지도자들이뜻을모아서설립한순수민간협력체입니다저희협회는이사님들의자발적인기부금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동안학술세미나비즈니스교류회문화적소통등다각적인네트워크활동을전개해왔으며중국의주요정부유관기관및경제단체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이런바탕으로부산의기업들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실질적인경제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민간외교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0: 네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他说咱们中韩友好亲善协会呢是代表釜山的主要企业家和地方经济领导人而设立的民间合作体协会由理事们自发捐款运营一直以来呢开展学术研讨会商务交流会文化沟通等多方面的活动与中国政府主要机构经济团体呢也保持着紧密的合作关系以此为基础呢确保釜山企业的全球竞争力创造实质性的经济成果忠实履行着民间外交官的作用嗯好那我可以这个请问一下您为什么如此啊重视呢与中国的交流呢네회장님께서는중국과의交流를중요하게생각하시게된계기가있으신다면여쭤봐도될까요
1: 예그렇습니다부산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먹거리를고민할때에지리적경제적으로가장밀접한중국과의상생협력은선택이아닌필수과제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이 고민한 끝에 보다 더 깊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도 처음에는 중국의 주요 유관기관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가볍게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단순한 친목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소통이 축적되었습니다.
0: 네. 是的，他说呢，在考虑釜山的这个经济的可持续增长呢和未来民生时呢，中国与韩国呢在地理和经济上的关系是最为密切的，与中国共赢合作不是选择，而是必答题。他说，我们深入思考两国经济呢如何才能够在互惠互利的关系中啊实现共同发展，积极推动呢更深层次以及更务实的交流。 另外他说，事实上呢，协会最初呢也是通过呢与中国主要相关机构呢和咱们釜山的一些代表性的经济界的人士的聚会呢来增进友谊哈呢，这也迈出了第一步。不过呢，在常态化的访问和事务中呢，也不断积累了深度的沟通，超越了单纯的联谊分享经济文化发展的方向。 对，听说呢，协会呢，其实不仅呢在经济领域哈，那在民间文化交流方面呢，也是十分的活跃哈。那能不能给我们介绍一些呢，特别是让您哈印象深刻的一些呢交流活动呢？네，우리 한중국친선협회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민간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교류 활동이나 행사가 있으시다면 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예, 저희 협회는 매년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과
0: 예.
1: 공동 주최로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한중 청년 상호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경, 북경, 상해, 서안 그리고 지난해에는 신장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의 다양한 도시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또 중국의 청년들이 이곳 부산을 찾아와 우리의 역동적인 문화와 정치를 체험하는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是他说协会每年都会与中国驻釜山总领事馆的共同举办为肩赴两国未来的青年们啊举办韩中青年相互交流活动，一直以来呢，从重庆、北京、上海、西安呢，包括呢到去年的新疆地区哈，拓展了与全中国呢不同城市之间的友好交流。这是韩国大学生呢亲自访问中国增长见识，中国青年呢来到釜山呢体验韩国呢充满活力的文化和情谊的一个相互的互惠的活动。
1: 문화 콘텐츠 등 서로가 동경하고 공감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청년들은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과 교류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허물고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 교류야말로 한중 관계를 지탱할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0: 他说，通过文化内容等彼此共同关心的活动，青年们呢瞬间融为一体，再次感受到了沟通和交流的力量。他也确信呢，像这样呢能够打破国界，进行呢深入沟通的青年的交流啊，才是支撑韩中关系的最坚实的基石。是的，您长期呢关注韩中经济合作的进程哈，那在您看来哈，那两国呢在哪些领域呢？ 회장님께서는 한중의 경제 협력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요. 두 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1: 예, 그렇습니다. 과거 2000년대의 전후의 한중 경제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한국이 한 발 앞선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선도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혁신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배워야 할 부분, 나아가서 그룹을 무대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유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0: 他说回顾呢过去两千年前后呢韩中经济发展史，当时呢韩国呢以领先一步的技术实力呢和制造竞争力呢引领中国市场，引领潮流。然而呢现在的中国呀实现了跨越式的技术发展和进步，那现在需要我们正视和学习中国的创新变化，甚至呢是在全球舞台上需要我们共同面对和分享的课题，与日俱增。
1: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한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전의 흐름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산과 한국의 기업가들은 역시 최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게임,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면밀히 연구하고 주목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0: 예.
1: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동반할 수 있는 상호 윈윈 모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한다면 중점 산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0: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소 举例，韩国呢具有全球优势的造船业、汽车以及呢半导体产业的高端技术力量呢和研究成果哈。那么中国呢从中寻找到了新的发展的趋势。同时呢，我们釜山韩国的企业家们呢也可以呢仔细的研究和关注哈。那最近呢由中国呢引领全世界市场的创新性的 AI 技术呢和数字内容、游戏产业等等的这个快速增长的势头哈。如果通过这种方式呢不断的探索并且呢 实践呢相互共同成长的双赢的模式，那他相信呢在重点产业当中呢将会取得呢更大的成果啊。那么众所周知呢釜山呢是与中国的交流历史呢是特别久远的城市哈。那今后呢在与中国的交流当中呢您认为呢釜山的这座城市以及呢咱们釜山的企业家们哈，那么又会起到呢怎样的作用呢？ 부산은 특히 중국과의 교류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요. 네,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산이라는 도시, 부산의 기업가들이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예.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0: 네.
1: 국내의 많은 도시가 중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 물류, 제조, 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완벽한 구조적 접합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부산의 기업은 이러한 고유의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인 항만 물류 인프라는 특수성을 살려서 중국의 상하이, 심천, 닝보항 등 주요 중심 도시들과 실질적인 협력 협의체 역할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산 기업은 중국과 한국을 잇는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 상호 윈윈하는 미래형 협력 모델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是的，他说釜山作为韩国的门户，和海洋首都，无论呢在历史上呢和地理上呢，釜山都是与中国呢有着最深厚的纽带关系。国内很多的城市呢都在与中国沟通合作交流。他说，特别是咱们釜山哈，在海洋物流、制造、加工业等的多个产业领域，与中国呢都有着完美的结构性的契合点。未来发展空间也非常的广阔。 他说釜山的企业可以利用这种固有的地缘政治优势和世界性的港口、物流、基础设施的特性和优势，与中国上海、深圳和宁波港等主要的中心城市和地区承担实质性的合作协议体的作用。在学习万变的全球环境下，釜山企业作为连接中国与韩国的最佳合作伙伴，期待两国能够谋求实际的经济利益，完成互利双赢的未来合作模式。 没错，那如果展望一下未来，如果协会有想推进的这个方向和目标，能不能在这里呢给我们也简单的介绍一下和畅想一下，앞으로 우리 협회가 새로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희 협회는 매년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0: 예.
1: 뿐만 아니라 청년 교류 상호 방문 행사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꿈을 키워가는 유학생들이 우리 부산이 따뜻한 정과 배려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돕는 정서적 교감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청년들이 훗날 고구로 돌아가 부산의 매력과 따뜻함을 널리 알리는 친부산 민간 외교관이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셨네요. 他说呢，我们协会呢是每年会选拔30名在釜山本地高校就读的优秀的中国留学生呢，向他们颁发奖学金。对，此时此刻呢正在收听我们节目的留学生朋友们可以多多关注一下，以及积极申请。那相信你一定要足够优秀才能够申请。当然，这么好的一个宝贵的机会呢，可以多多的争取一下。他说，不仅如此呢，青年交流互访的活动呢也在逐年推进中。他说，不仅仅呢是一次。 经济援助的活动也是帮助在异国他乡逐梦的中国留学生将我们釜山的温情和关怀铭记在心的一个情感交流的起点。他说获得奖学金的青年们回到他们的祖国之后，会成为广泛宣传釜山的魅力和温暖的亲釜山民间外交官以及坚实的资产，那可以说是协会努力的方向。 没错，真的是一个非常能够将这样的实实在在的这个好处提供给留学生，同时呢也是对釜山的一个非常好的一个推动和这个宣传。那我相信呢，正是有着像申会长这样实实在在的对在为釜山呢谋求发展，为釜山的这个默默的奉献的这些企业家们，他们才能够使得呢韩中两国的友好交流以及那一系列的合作呢能够。 顺利的开展呢，也结出了更多的果实。没错，那今天呢，在百忙当中呢，来到华语之音，再次感谢呢，申会长的到来以及分享。那节目的最后，对，有什么心里话想对此时此刻呢正在收听我们节目的好朋友们说的呢？对，会长，你바쁘신 와중에 우리 화우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우진 청취자 여러분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우정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께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산 화어지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한중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함께 배우고 성과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하는 이 아름다운 우정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희 한중 우호 친선 협회 역시 양국의 진정한 상호 교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live our lives separately, but also in the, we will meet though. Like,
1: sure.
0: I definitely see my mom and dad moving next door as soon as I have a kid.
1: Oh, really?
0: 그리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 그러면 진짜 완전 it's like you know manna from heaven sometimes. 그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렇게 situation 들어오면요. So me, I can't imagine living with my parents even like these days. 진짜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0: But like that's because you're opinionated adult. I feel like I don't have opinions yet.
2: 네.
0: I'm not old enough yet.
2: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ould you rather live with your parents for your entire life or move out at 20? 여러분의 20살을 생각해 봅시다. Think back to when you were 20. All right? Could you have moved out? 20-year-old Minsu? 충분히.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Yeah.
2: 어, 20살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네. All right,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Username saying, "Ah, 에이자가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0: You sure?
2: 네.
0: I come with my cons.
2: 그쵸? 네, 유주님 그거 다시 잘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에이자 네. 옆에 있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0: Gee, thanks. Well, 네. speaking of 독립하다, what are yes. some English expressions we can use for
2: 자,
0: that?
2: 뭐 독립하다, become independent 이렇게 말하잖아요. Mm-hmm. 네. 근데 독립하는 게 the first big step is
0: 나가는 거.
2: 나가는 거, 집에 나가는 거잖아요.
0: 네.
2: 그거는 moving out라고 합니다.
0: Like moving out or moving in?
2: 네, moving out는 집 어디서 나가는 거고,
0: mm-hmm.
2: moving in 어디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0: Like I'm moving into my dorm on like August something, you know?
2: 그렇죠. 그리고 Like as a young adult, 이 말 진짜 하고 싶잖아요. I have my own place.
0: Oh,
2: my own place.
0: Yes.
2: 내 집.
0: 네.
2: 그렇죠. 내 돈 내 돈 내 산 맞죠. So I have my own place. 이라고 진짜
0: yes.
2: my 집 내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리고 뭐 경제적 뭐 자립을 뭐 말을 할 때. I pay my own bills.
0: Yes, I actually pay for my own phone bills. So 되게 뿌듯. 캐나다 폰만. 한국 폰 말고.
2: 어떻게 핸드폰 말고?
0: 한국 거 말고 캐나다 계정.
2: 캐나다. 아, 캐나다 거.
0: 네. 자동이체.
2: 뭐, 그렇죠. 한 달에 뭐 10분만 뭐 쓰는 거 이런 건 아니죠?
0: 어, 아니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얘 좀 어른 됐다라고 막 그런 좀 이렇게 티 낼 수 있잖아요.
0: Yeah. Or on my own feet. I like 네. that too.
2: Oh yeah. I'm
0: standing on my own feet.
2: Standing on my own feet. 이렇게 부모 도움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잘 있다, 잘 생활한다, 잘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a lot of messages coming in. So don't worry if you don't get to your messages. 문자 요정이 2부에 꼭꼭꼭 챙길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articipation in today's. That's what you think.
0: 그건 네 생각이고.
2: 좋았어요. 자, 여러분, let's get it moving right along.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0: here it is. 네,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2: That's right.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correct, all of them correct, you could take home so many great prizes.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the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아니, 한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에? 2번 맞추면 치킨.
2: 1번 맞추면, 한번 맞추면, 맞아요. 한번 맞추면 커피는 드리죠. 첫 번째가 한번 맞추면. 네.
0: 네,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아니, 3번이에요.
2: 3번.
0: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I need to stop drinking coffee.
2: 네, 커피. 여러분, too much caffeine right now in Asia's system.
0: I'm overly caffeinated.
2: 네. All right, seems tha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밀락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꼬부기 기자로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2: 너무 귀엽다. 자, 김은진 학생이라고 했나요?
3: 네.
2: 아이고,
3: 네.
2: 목소리도 너무 귀엽다. 은진 학생. 우리 네, 방송 어떻게 알게 됐어요?
3: 아, 제가 제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와.
0: I find she's so smart.
2: 이미 딱. 이 뭐지 그 컨피던스가 있으니까.
0: 네, 완전 멋져요.
2: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진 님이라고 네. 하셨죠 학생.
3: 네.
2: 근데 은진 학생 전 오늘 뭐지 그 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 네. 학생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울렸거든요 네. 학생을.
0: 아니 민수님, 아니 은진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2: 아니 혹시라도
0: 무시해요 은진 친구.
2: 네, 은진 학생 너무 씩씩하게 오늘 그냥 씩씩하게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수 오빠랑 네 에이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힌트도 많이 줄 거거든요.
3: 네.
2: 네, 그래서 잘 들으면 정답 다 잘 맞출 수 있으니까 화이팅! 네.
3: 감사합니다.
0: 네. 은진 친구 지금 벌써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민수님보다 발음이 더 또렷해서 듣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2: 네, 자 그리고 선플라워님 차단됐습니다. 네. 자 은진님 Are you ready?
3: 네.
2: 자 yeah.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나갈게요.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animal sound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animal says meow? A. Dog. B. Cat. C. Cow. D. Duck. What's your answer?
2: 정답은요?
3: I think it's B.
2: B.
3: Cat.
2: What? Wow. 바로 맞췄습니다. 은진 학생. 맞습니다. cat 영어로는 meow라고 하잖아요.
0: 네.
3: 네.
2: 은진 학생 혹시 dog 영어로 무슨 소리 내는 줄 아세요?
3: 바우바우?
2: 바우와우. 바우와우도 하잖아요. 오, 맞아 맞아요. see cow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cow는 moo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meh라고 네.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좀 안 맞고. Asia, do you know what sound a duck makes?
0: Quack.
2: Quack.
0: Quack. 비슷하네요
2: 맞아요. 그거는. Quack. Quack. Yeah, I see the similarities. 자, 은진 학생. 일단 첫 번째 거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0: 커피, 은진 친구 커피 어머니가 드시겠죠?
2: 네, 커피는 네. 어머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2: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갈 건데 이거 맞추면 뭐를 드리죠?
0: 치킨 세트. 이건 은진 친구 먹을 수 있죠.
2: 자, 은진 학생. Are you ready?
3: I'm ready.
2: 자, let's get a question number two. Asia?
0: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Minsu,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2: Not yet.
0: What does not yet mean? A. 벌써 했어. B. 절대 안 해. C. 아직 안 했어. What's your answer?
3: It's C.
2: C. 아직 안 했어. 은진 학생,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3: 100%.
2: 100%. 100%보다 더 올라갈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치킨 쿠퍼까지 올스타가 쏩니다. 은진 학생. 맞아요. Not yet는 그렇죠.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sia.
0: I've already done it.
2: Right. I already did it or I did it. 절대 안 해.
0: And don't even think about it.
2: I will never do it.
0: Yes.
2: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했어. Not yet. 였습니다. 와, 은진 학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0: 완전 뭐라 하죠? 똘망똘망하다. 네. 제가 다 뿌듯해요.
2: 은진 학생 혹시 이 자신감, confidence 라고 하거든요.
0: Don't lose that, girl.
2: 네, 진짜. 너 좋아. 목소리 너무 힘차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를 받을 수 있죠, 에이샤?
0: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이 걸려 있어요.
2: 5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이거 맞추면 뭐를 사고 싶어요, 은진 학생?
3: 아마도 제 생일이 7월이라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2: 아니,
0: 충격.
2: 자기 생일인데
0: 오 마이 갓.
2: 부모님한테 감사 마음으로 그걸 준다고요?
0: 이런 애가 있었구나.
2: 우리 하루 오늘 듣고 있나? 은진 학생 몇 학년이라고 했죠?
3: 4학년입니다.
2: 4학년. 일단 우리 하루도 은진 학생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떡해. 우리 PD님도 은진이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커피, 치킨,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진, are you ready?
3: I'm ready.
2: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hree.
0: Listen. Listen carefully to the ques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didn't understand what your teacher said. What should you say? What is the best way to politely ask someone to say something again? 선생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A.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1: B. What?
0: C. Huh? Speak loudly. What's your answer?
3: It's A.
2: A.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거를 고른네요, 은진 학생. 여기서는 네.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이건 100% 아니네.
3: I trust my gut.
2: You trust your gut?
4: We are talking to a fluent English speaker right now.
2: 은진 학생, 어떻게 네. 그런데 어떻게? 은진 학생.
3: 네.
2: 은진 학생.
3: 네.
2: 맞췄어요. 와. 너무 잘. 근데 아까 마지막 네? 들었어.
4: You're so cute. Oh my god.
2: 은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거 맞추면 맞출 거예요. 100까지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4: 축하해요.
2: 와.
3: Wow, it's my lucky day.
2: Yeah.
3: Good job today.
2: 역시 우리 은진 학생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아까 진짜 그 백화점 상품권 갖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3: 아, 네.
2: 아, 네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은진아 아니야. 이거 네가 탄 거라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면 은진 학생 뭐 살 겁니까?
3: 아마도
0: 민수님 애 또 올리지 마요.
2: 뭐를
3: 쓸데 있는 것을 사주지 않을까요?
2: 아, 쓸데 있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스마트한 소비죠 그게. 좋아요 은진 학생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네.
2: 네 하세요.
3: I was so happy to be here with 민수 삼촌 and 캠벨 에이샤 언니. My birthday is in July, so I want to say, Mom, thank you for having me.
2: 어떡해.
4: Mini happy birthday.
2: 아, 진짜. 여러분, 은진 같은 애 납시다, 진짜. 다.
4: 이제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것도 완벽했어요.
2: 네, 그거 살짝 그거 마음 안 들었는데. 봐줄게요. 은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eah, ah, 민지 모르니까 그래. I was checking my likes. You have no idea how exhausting it is to be this popular. 아, 나 몰라, 인기 많은 게. 아, 얼마나 피곤한지 너 모르잖아.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파룩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8: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7: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8: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7: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orture you.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8 o'clock.

0: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